오래전부터 우리의 사랑도 어쩔 수 없는 이별이 찾아올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울지마. 이 밤의 끝은 내가 잡고 있을 테니 넌 그렇게 언제나 웃으면서 살아야 돼. 제발 울지 말고.

0: 반드시 오고야만은 마지막 불멸하는 것은 오직 필멸뿐.
1: Every world is bounded, and so winter eventually gives way to spring.
2: 放たれた矢のようにいつかの終焉に向かってひた走る僕らは、巡り巡る節の中でようやく人生の美しさに気づくんだ。
3: Regret, shame, I've tasted their bitter dregs.
0: 불멸 따위, 너를 위해 얼마든지 벌어주겠다고 다짐했고, 날 기다리는 것이 텅 빈 채 침전하는 결말이라 해도 그것이 너에게로 가는 길이라면 괜찮았다.

0: Such is my being. And again, you reach out.
1: 君という光をこの瞳に宿して僕が僕でいられるように温かい息吹を吹き込んでくれた今の僕を作ってくれた
0: You made me whole.
2: 나를 완성해 주었다.
0: 그럼에도 여전히 영혼에 남아있는 저주의 초라한 흔적.
1: 바케모노의 심장은 この愛もいつかは終わるのだと叫んでいる
0: But even if I'm still tainted by the curse Even if this love won't last forever So what?
3: 너 없이 영겁의 시간을 보낼 바에야 유한한 시간 속을 너와 함께 떠돌고 싶다

0: 있습니다.
1: Oh, okay, chicken. So
0: 치킨.
1: he recommends chicken. What kind of do you like? Just plain fried or seasoned 양념? 좋아하는 거 있으세요?
0: 다 좋아해요, 치킨은.
1: Oh, okay. Any type of chicken.
0: 음흠.
1: Let's see what other homework we have. Hyewon, who is our producer? 자, 우리 침착하게 성아님 다음에 또 나오시게 꼬셔볼까요? Let's be calm and try to get him on the show once again. 어떠세요?
0: PD님, 진정하세요.
1: 침착하세요?
0: 아, 침착하세요.
1: 침착하세요?
0: 아, 맞다, 침착.
1: Be calm, he was like, be calm, PD님. 아, 모르죠. 저희 팬분들이, 성아님 팬분들이 너무 원하시면 저희는 또 어쩔 수 없이 청취자분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하기 때문에 모르겠네요, 저희는.
0: 네,
1: 네.
0: 저는 언제든지, 네, 언제든지.
1: Whenever? In
0: 네.
1: English?
0: 네, 저는 준비됐습니다.
1: Konglish가 only English가 되는 날까지.
0: 그런 날이 올까요?
1: We shall see. We shall see if that day does come. Let's see what other things you guys are saying. Leon Teo. Do you see Leon? Leon Teo.
0: 오늘 방송이 끝나고 남는 건 성화를 향한 내 과한 팬심뿐이라니. 침착할 수가 없어.
1: After the show today, all that's left is my dramatic love towards Songha. I can't stay calm. Mika says.
0: Mika.
1: 혼자
0: 남아서 호러 무비 보고 있어요.
1: I'm alone, left alone and watching horror movies. Let's see what other things you guys are saying. Min.
0: Min. 신성아 침착하세요. 지금도 잘하고 있어요.
1: Stay calm. You're doing great. Exactly. You know, you kept like doing this with your hair because you were not calm. 침착하지 못하시고 이렇게 머리를 가만히 두지 못하셨는데. But it's okay. 저희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어요. It's already time to say goodbye. 시간 너무 빨랐죠?
0: 진짜 빨랐어요.
1: So fast.
0: 진짜 빨랐어요.
1: And what did you feel like today on DBDB? Did you have fun?
0: 오늘 너무 재밌었고 그리고 진짜 너무 DJ님이 너무 든든했던 하루입니다.
1: Thank you. 제가 그럼 안 든든하게 여기서 급 영어로 다시 말해주실 수 있나요? 그래도 저희 인트로랑 아웃트로는 아리랑 라디오니까.
0: 네. I did. 잠시만요.
1: You had so much fun today.
0: Yes, and 우선 생각 좀 하고 있을게요. 그 말씀하고 계시면 잠시만요.
1: Thank you guys so much for listening today. We still have 4 minutes to make fun of Songha. So if there's anything you want to ask Songha, then chat away right now. 오늘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 오셨으니까 제가 조금 수다를 떨려고 팬분들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여쭤보려고 지금 4분 정도 남았거든요. 저희 시간이.
0: 네네.
1: 유튜브에 질문 올려주시면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자, 소감 준비됐을까요?
0: 네네.
1: 오케이.
0: Okay. 이거 하나만 알려주실래? 오늘
1: 네.
0: 이 라디오를 잘 해낼 수 있었다를 영어로 어떻게 표현해야 좋을까요?
1: I'm so glad I can make it through radio today. I'm so glad.
0: I'm so glad.
1: 다행이다.
0: I'm so glad that
1: I can
0: make it through
1: radio today.
0: Radio today.
1: Make it through가 약간 지나왔다, 해내왔다, 약간 이런 뜻이거든요. Make it through, 지났다.
0: Oh, okay.
1: Yeah, yeah.
0: Make it through today because of Iris.
1: Yay! Thank you.
0: Without Iris, I couldn't do it today.
1: No, you can do it.
0: No.
1: No, you can do it. It's okay. 하실 수 있어요. 밸런스 게임. 영어 1분 versus 애교 1분 뭐가 더 싫으세요? One minute of English or one minute of...
0: One minute of 애교가 더 힘들어요.
1: 오, 진짜요?
0: 네.
1: 그러면 영어로 애교 1분은 어때요?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0: 네네. 어떤 거죠?
1: 진짜요?
0: 해보겠습니다.
1: 진짜요? 저 생각 잠시만요. 영어 애교 뭐가 있지? What is some English 애교, guys? He says that he could do it. Maybe like a, you can do a cute pickup line. Pickup line이라고.
0: Pickup line.

0: flirting.
1: Yeah. 영어로 약간 플러팅하는 그런 귀여운 문장이거든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0: 이제 do you have a map? Because I just got lost in your eyes. Oh my god.
1: 지도이신가요? 제가 방금 당신의 눈 안에서 길을 잃었거든요. 이거 멋있게 한번 해주세요. 배우 목소리 톤으로.
0: 멋있게요?
1: 네, 이렇게 플러팅한다 생각하시고.
0: Do you have a map? Because I just got lost in your eyes.
1: 저 잠깐 갑자기 불안해졌는데 다음에 저희가 부르면은 막 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 번호 이렇게 뜨는 거 아니죠? 저희 PD님 작가님들 번호 있으신 거 맞죠? 저희 오케이 오케이.
0: 네.
1: 자 이제 마무리 진짜 할게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0: 아닙니다.
1: Thank you so much.
0: 정말 재밌었습니다. It was very fun today.
1: Really? Honestly?
0: Yes.
1: No lie?
0: No lie.
1: Okay. I believe you.
0: Okay.
1: We believe you.
0: Yes.
1: Okay. Thank you so much, Sungha, for joining us today. 오늘 들어주신 청취자분들, 팬분들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Konglish가 English가 되는 날까지 저희가 계속 컨택할 테니까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할게요. Hopefully you'll be back on the show very, very soon. The last song for today is Full Moon, 보름달 by Seonmi featuring Lena. And with All My Heart, this has been Heart Attack made by producer Jung Hae-won. Writers Kim Hae-rim and Goh Yu-ga-ryung. I've been your DJ, Pretty Little Iris. And you have been 지금까지
0: 신성하였습니다.
1: 안녕.